0: 네.
1: 알라이 미니 아바 라디샤 파서 프레바스 와이 오케이 Family last call and I had yes in a jumri 0245488066 0501322214